0: 你们这是酒还是醋啊？早跟您说过，您不听。咱这酒啊，就这个味儿，没办法，您就凑合喝吧。再说了，您一出家人，喝酒本来就不本分。
1: 爷爷，我就爱喝酒吃肉，你管得着吗？
0: 得得得得，您霸道，我惹不起你，您慢用，慢用啊。
2: 里边请，掌柜的二爷来了，哟哟哟哟哟哟，二少爷来了，来来来来来，里边请啊，里边请，雅间啊，来来来来来，二爷，哎，这边，哎，来来来，几位爷，专门给您准备的碧螺春呢。
0: 哎，殿下，你们是狗眼看人低吗？刚才你们还百般推脱我没酒没肉的，整这么点猪食就想把我给打发走啊？现在不知哪儿冒出那些厮来，酒也有了，肉也有了，怎么是看我面善好欺负我是吧？我们这些酒肉也是别人托我们代做的。照这样的，给爷爷来一份，快去。
2: 是是是，我这就去。哼，这是哪儿来的野狗啊？敢在这白虎镇撒野，今儿个还真碰上茬子了。崔和尚，有两下子，有本事咱们出去练练，外边宽敞。走啊！哼。
3: 呀！他，我，呀！他，我，啊！呀！少爷，全都给我上！呀！我，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
1: 贼和尚，算你有本事，有种的你别走，你等着呀，走。哎，慢用啊。
2: 老九，